나를 밝혀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. 내 우주에 넌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

내가 없는 네 시선 위로 걸어 허락허락 내가 없던 처음에 그때처럼 허락허락 내가 없는 네 시선 위로 걸어 허락허락 내가 없는 네 시선 다시 내려